구약 나오 구약까지 가야 돼. 한 번에 구약을 타. 아, 저거 눈에 띄게 다시 한번 꿰. 그 사람을 두어 왔다. 야래까지 된 데이트. 아나 question 데이트 기타가 내가 뭐 아따.